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현 내의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세계유산 등재에 적합하다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걸쳐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까지의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덴무천왕 등의 궁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화려한 색의 벽화가 발견된 타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됐는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문화청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자문기관 이코모스는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4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세계유산 등재에 적합하다는 등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다음 달 19일부터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사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권고에 대해 문화청 담당자는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기의 중앙집권체제 성립 과정을 두 개 궁도의 변천으로 보여주는 유적군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등재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내의 세계유산은 현재 문화유산이 21건, 자연유산이 5건입니다.
1: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협상은 교착상태라고 밝히고 협상의 진전은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레자이 씨는 5일 미국 CNN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협상은 교착상태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란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동결된 240억 달러가 이란 측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란과 협상해온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씨가 4일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해 우라늄 처리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될 경우 이러한 전문가 등이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식 등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합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는 징후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0: 도치기현 카미노카와 마치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후에 출국한 48세의 용의자를 국제수배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 동남아시아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과거 여행지 등을 근거로 해외 당국과 연대해 행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도치기현 카미노카와 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사망 혹은 부상 피해를 입은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소 직업 불명인 48세의 마스다 카즈히코 용의자가 사건 후에 나리타 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용의자가 중국을 경유해 동남아시아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청은 5일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를 통해 국제수배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과거 여행지 등을 근거로 해외 당국과 연대해 행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실행범으로 보이는 남자 고교생 4명과 현장 지시책으로 보이는 부부 등이 체포된 상태로 경찰 당국은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 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가 사망한 후 5일로 6년이 됐습니다. 이에 맞춰 요코하마시에서는 시게루 씨가 찍은 메구미 씨의 사진전이 시작됐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씨는 1997년에 결성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초대 대표로서 구출활동에 선두에서 왔지만 딸과 상봉하지 못한 채 2020년 87세로 사망해 5일로 6년이 됐습니다. 요코하마시 니시구에서 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사진전은 가나가와 현 등이 주최한 것으로 메구미 씨가 13살 때 납치될 때까지 시게루 씨가 찍은 추억의 사진 등 약 10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쌍둥이 동생의 탄생을 기뻐하는 4살 된 메그미 씨의 사진에는 어머니 사키에 씨에게 안겨있는 동생의 뺨에 뽀뽀하는 사랑스러운 메그미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에는 가족이 5명으로 늘어나 메그미는 크게 기뻐했다. 나도 메그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뻐서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시게루 씨의 코멘트가 써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은 행복이 넘치는 가족의 일상이 느껴지는 것으로 시게루 씨는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도록 찍었다는 것입니다. 90세인 사키에 씨는 5일 아침 NHK 취재에 대해 오늘도 남편 사진을 보면서 6년이나 지났네요. 메구미의 모습은 아직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어요라고 말했다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모든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초대 대표를 역임한 요코타 시게루 씨가 사망한 지 5일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니이가타 시내를 달리는 노선 버스가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맹세하는 메시지와 일러스트 등으로 랩핑됐으며 메구미 씨의 동창이 5일 시게루 씨의 아내 사키에 씨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랩핑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이 시작되며 이케다 씨는 메구미 씨가 귀국하는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경제산업성은 5일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의 독립행정법인 IPA 정보처리추진기구를 통해 추가로 1,500억 엔을 출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중동정세의 악화로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알래스카주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대체 조달된 원유가 7일 일본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경제산업성이 5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1: 초고성능이어서 악용됐을 경우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와 관련해 히타치 제작소는 개발 기업과 계약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가 취급하는 철도 등의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흥기업 엔트로픽이 개발한 새로운 AI 모델 클로드 미터스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경우 금융 시스템 등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타치 제작소는 엔트로픽과 계약을 맺어 클로드 미터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IT 대기업이나 금융 대기업 등이 참가해 이 AI를 방어 목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클로드 미터스와 관련해서는 보안업계 대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도 4일 도입한다고 발표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곽선영,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홍복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4과 자기의 희망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탐은 부끄러운 듯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0: 오늘 대화 내용은 탐이 그 친구와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장면입니다. 탐은 일본에 오기 전에 베트남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음악대학 학생인 유기가 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는데요.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된 탐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제14과의 대화 내용을